absolutely not so. I know they're mistaken, still I wanna hear it straight from you. 오라이퍼 양이 하냐 말해. 기가 뛰다 고르냐 어쩌고 싶다.